0: 뭐 두고 있어. 내게 하는 일 있을
1: 수. 네 버릇은.
0: 버릇은.
1: 네 버릇은.
0: 왜 나를 좀 사야 살든. 지금 이게 미스터 루스.
1: 야 미리 됐지. 야 미리 돌아.